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두 곡의 찬양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눈에 다음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요. 올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사실 좀 기다림의 시간 쉽지 않죠. 정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신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시간, 택배가 오는 시간,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작은 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 삶 속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누락된 주문처럼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을 겁니다. 길 잃은 약속이 아니니까요. 기다림의 모든 시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 또는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합니다. 6947님이 문자 주셨어요. 샬롬 반가워요. 우리 부부가 35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며 송권사님 사랑하고 당신은 제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은 충만 찬양이시네요. 그동안 함께 해온 모든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뿅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없습니다. 두 글자 단어예요. 이 단어의 힌트로는요, 어학사전 정의가 어느 곳을 드나듦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 어디에 입장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될 텐데요.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모습들, 출근하고 입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플로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그 든든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을 들게 하소서. 하루 종일 세상만 보게 될 텐데 이 아침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하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로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나로 위기를 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소서. 눈앞에서 나를 현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전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도 오늘 함께한 기도처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부이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푸른 초장. 내일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요즘에 그 서점에는 고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레미안이라든지 또 우리가 요즘 오디세이 영화가 한참 나옵니다만은 트로이카 전쟁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또 그런가 하면은 로마 시대 때 세네카라는 스토아 학파의 거장인 세네카의 자문집이라든지 근데 이제 또 노인과 바다 이런 책들이 왜 지금 와서 이 시대에 많이 다시 재해석돼서 나오는가 그만큼 이 사회가 어지럽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지럽다는 원칙이 없는 상태죠. 레미안처럼 1차 대전 세계가 1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레미안에 나오는 카인이라는 표를 받은 카인이 표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 표를 이용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이름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세네카의 시간이라는 어떤 인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서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야욕과 욕망이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게 되고 오디세이 같은 경우를 통해서 신의를 지켜야 되는 신의 중심적인 사회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과 바다에 있어서는 평생의 바다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서 걸려있는 그 인생이 바다에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 세상의 육지로 자랑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허무한 인생이 있어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작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흔들리고 있기에 이런 고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가장 엄격해야 될 대상이 교사거든요. 근데 교사보다 더 엄격해야 될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위시해서 34범이 모여있는 강요들 모습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임용하기 위해서 추천받은 장관들이나 국방부 장관, 사승 장군이 딱지 장사나 하고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무엇을 말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부쩍 이런 고수들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레미안이라든지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바다와 노인, 세네카 이런 고수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조명해보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저는 좀 가이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오디세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오늘도 오디세이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디세이아가 트로이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자 그의 고향인 자기의 성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108명의 구원자들이 왕비를 괴롭힙니다. 그 왕비는 페넬로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구원자들로부터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자 이 여인은 한해 꾀를 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수위를 다 짜면은 내가 108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은 한낮에 배틀에서 배를 짜는 모습이 얼금얼금한 창을 향하여 108명이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으며 보는 앞에서 배틀을 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난 저녁에는 하나하나 다 풀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그러기를 4년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드디어 그의 남편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묵직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여인은 한 번에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4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두 번 순종할 수도 있고요. 세 번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 순종할 거야. 다짐도 할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종적인 열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의 순종이라 그러니까 이 제목만 어법 속으로 볼 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은 한 번 행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란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택하는 것은 한 번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에 하던 대로 택한다는 것은 한 번 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늘 하던 대로, 늘 생활하던 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하던 대로 선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선택의 순종,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순종은 순종의 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방향이죠. 순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다 해도 결국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방향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어제의 열심이 오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큰 착각입니다. 어제 헌신했다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제는 오늘이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 것입니다. 어제의 충성,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의 충성을 오늘에 대신하고 어제의 헌신을 오늘에 대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사막에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오늘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왔으니 누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충성, 어제의 헌신, 어제의 여러분의 그 힘씀이 오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순종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승리자의 자리에 세웠던 여호수아도 나와 그랬던 나도 오늘 그리고 내 가족과 온 집안 식구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올바른 방향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반복된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선택이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고 즉 경험이 습관을 넘어서 삶으로까지 발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방향성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이 결국은 삶으로까지 연결해지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에 순종했던 그대로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고요. 정책도 바뀌고요. 보직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경험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됐던 그의 지속적인 변함없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선택된 순종의 삶, 삶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눈을 딱 끄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하였기에 오늘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디세이 속에 108명과 오디세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그의 부인 페넬로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오디세이가 돌아오지 않자 생각이 달라요. 108명은 어디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왕비와 결혼을 해야 왕이 되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저 왕비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분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넬로프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남편과의 신뢰를 위하여 그 옷 짜는 것을 4년 동안 풀고 짜고 풀고 짜고를 반복합니다. 이 여인이 귀찮고 힘들어서 푸는 일을 게으리 했다면 언젠가는 이 옷은 다 짜여졌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신뢰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풀고 짜기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마음을 주었던 신뢰의 관계에 형성되었던 남편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나의 반대급부를 위한 순종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순종을 하셨습니까? 명분 때문에, 장로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분 때문에? 아니면은 펜넬로프처럼 남편과의 그 신뢰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고 내게 주신 이 직분, 오늘도 이 시대에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란 뜻,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이며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그 답변의 울림은 오늘 바로 들을 수 있다면은 오늘 설교를 들은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견디지 못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에 의하여 순종의 삶이라면 박수 칠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 그래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 집사가 세상 사람 보기에 아이고 맨날 가방 지고 교회 간다, 열심히 교회 일한다, 만나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면서 늘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은 명분 속에 갇혀있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있고 그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는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눈이 파묻혀 있고 꽁꽁 얼었던 동토도 아지랑이가 피어질 때는 어딘가 모르게 갈라진 틈바구니 속에 이를 모를 싹이 나고요, 담장 밑에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에 이름 모를 꽃도 피어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심어질 때 때가 되면 분명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삶,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고 당장 여러분의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함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며 오늘 자자손손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순종의 삶, 하나님은 분명코 열매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어디서 표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잘 착근되고 깊게 물속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잎사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에 정확하게 착근이 되고 공급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맺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맺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택함이 열매로 장식되어지는 그날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올바른 방향이 정해졌다면 전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뿌리를 잘 관리하십시오. 열매는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의 순종이 삶이 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마침내 내 철을 따라 마침내부터 다시요. 시작. 마침내 철을 따라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제가 적어놓은 것은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버려 싶은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오늘의 순종이 삶이 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마침내 철을 따라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라고요.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대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찌르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삶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고통과 질병,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수록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질병으로 찌르고 모든 어려움으로 찌르시며 되돌리려 하신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찌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찌르심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His garden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이디온 성교회의 그 사랑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강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스의 영어 아카펠라 찬송 이어집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삶에서 고난과 질병,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밭이며 생각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마커스 워십의 사랑의 열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해시계는 가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을날의 향기에 묻혀 전에 없이 주 안에서 명상에 잠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때요, 지금은 느껴야 할 때입니다. 티없이 맑은 하늘에 주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간 고통의 나날들을 돌아보면 두 줄기 감사의 눈물이 뺨 위로 흐르고, 다가올 벅찬 내일을 바라보면 한 줄기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내일도 이끌어 주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가을의 기도 테너 최동규 씨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주님의 강의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야고보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25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그리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죠. 2545님 9월의 시를 들으면서 가을을 마중합니다. 곧 돌아와서 모든 분들에게 가을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기대해봅니다. 8235님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려고 합니다. 귀한 방송 고맙습니다. 늘 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1772님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참여해봅니다. 늘 편안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729님 이번 한 주간도 가을 부흥회로 새벽을 깨우며 승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0808님 그동안 무더위로 성경 필사를 쉬었는데 요즘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다시 필사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곁에 붙어 사는 삶이 돼야겠지요. 아멘입니다. 4362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죠. 바다 거품처럼 겉보기만 요란한 삶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두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4648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758님 주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6473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연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 가정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데그 암마슐트인데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는 조국과 인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섬기는 삶에 대해서 들으며 자랐던 거예요. 이 소년 암마슐트는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제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교관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조국인 스웨덴을 넘어 전 유럽의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평판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유엔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암마슐트 총장은 비운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기 전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죠. 또 그의 일기를 보면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기가 출간됐는데 금세기 가장 위대한 개인의 헌신이 기록된 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주 극찬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을 하며 섬겨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초점을 맞춰보는 나의 비전을 세워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 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웰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양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양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7013님 메모지에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석 같은 말씀을 써서 눈이 자주 머무는 곳에 붙여놓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216님 이른 아침부터 잠드는 밤까지 때로는 잠이 오나 늦은 밤까지 몇 번씩 듣고 읽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가 다시 태어나는 믿음 인생의 얘기도 함께 써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5667님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이렇게 성경 퀴즈를 찾아서 정답도 보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401님 늘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딸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2011님 말씀의 홍수 시대 많은 매체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좋은 방송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168님 성경을 늘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9398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선한 바람과 쾌청한 하늘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경 퀴즈 25절을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고비마다 구원하소서. 시편 41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주님,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어떤 경우에도 돌보시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친히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건강하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지라도 주님 외에는 믿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은혜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복된 사람이 되게.

온전하게 지키시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룩하신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묵상해봤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닮아 힘없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흐름과 시대 이슈를 함께 말씀 나누는 FEBC 교계 전망대 이인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만방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 나눈 후에 최하진 선교사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0: FEBC 교계 전망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참 귀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선교사님께서는 보통 처음 만나신 분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요?
1: 저는 만방국제학교 설립자로서 35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선교사님께서 만방국제학교 설립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어떻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참 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이야기 다 들으려면 지금 30분도 안 될 것 같고요. 좀 축약해가지고 한 3분 내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와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또 출세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연구단지에서 3년 동안의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서 제일 만만한 제 카이스트 후배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역사를 제 두 눈앞에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을 주셨고 그건 또 뭐냐?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었고 또 되었고 또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 땅은 영토가 좁으니까 해외로 나가보면 어떨까? 해외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훈련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내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싸움도 해가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중국이라는 곳에 1993년도부터 선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0: 만방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처음부터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중국에 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중국에서도 역시 한 영혼만이라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 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또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또 야외에서 집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가 기회다. 한 두 달 동안 집에 가면 못 만날 텐데 아이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우리가 밥을 해주고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아내와 이야기를 한 끝에 아내도 굉장히 기뻐한 나머지 함께 대학생들을 두 달 동안 집에서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정말 그 한 달도 안 돼서 그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방학교의 설립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 초소교회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되어 있어요. 18살 이하의 인구가 몇 명이냐? 뭐 400만, 4천만도 아니고 4억입니다. 지상 최대의 미전도 그룹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언더우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선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0: Study for Korea. How about Korea, Wonderwood. 한국에 조선 반도에 가려고 하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구나. 네가 가면 어떻겠니?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술을 돌려서 한국으로 왔다는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Nobody for Children in China. 중국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아, 네가 하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제자들과 함께 이런 꿈을 나눴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만방국제학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지금 한 1,500명, 교직원은 300명 정도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입니다. 사실은.
1: 아니, 원래 공식 직함은 무엇이신데요?
0: 공식 직함은 세속말로 개털입니다. 예, 설립자이긴 하지만 제가 오피셜 타이틀, 즉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 제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복음을 다 맡겼잖아요. 정말 그 리더란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리더 제자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역시 지금도 그 진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러한 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죠.
1: 그 만방국제학교의 스텝이라고 할까요? 거기 네.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 중국인, 그 본토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0: 아,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죠.
1: 그렇죠.
0: 예.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1: 그 제가 궁금한 게 현지화를 완전히 이루신 것 같아요. 제자화하고 그들이 그 학교를 이끌도록 리더십을 완전히 다 이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중국 당국의 어떤 뭐 감시랄까요, 견제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비껴가시면서 또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0: 아,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게 사실은 비결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곳곳에 깔려있는 CCTV는 저를 주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리더십의 토착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 전도는 없을 것이고 선교에 도착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저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리더십의 토착화가 이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 결판 나는 갈림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결과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만방국제학교가 중국 내에서 그 어느 정도의 뭐 위상이랄까요? 어떤 기대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0: 만방국제학교는 그 중국 내에서 정말 그 서로 뽑아가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 청와대학이 서로 정말 그 자기들이 저희들 학교를 방문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 학교 왔다 갔다는 것을 상대방 대학에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북경대나 청와대학에는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반이 만방국제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초인류 학교죠. 북경대, 청와대, 상해복단대 이런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또 싱가포르, 유럽 등등의 아주 뭐 명문대라는 명문대학은 다 꿰차고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매년 한두 명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혁신대학이라는 미네르바 대학 정말 그 머리 좋고 거기 아이들이 다 미친 아이들 아니면 그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 머리가 미쳤나 봐요. 예, 그런 아이들만 가는 데인데 저희 학교에서 매년 한두 명씩 가죠. 한두 명씩 간다는 건

0: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1: 자, 교계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 이어갈 텐데요. 오셨으니까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요즘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0: 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부터 늘 들려주시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싶네요.

0: FEBC 교계 전망대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본의 아닌 학교 자랑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지? 또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교계전망대의 목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그 진짜 노하우를 좀 얻기 원함이거든요. 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사님께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는 어떤 것들일까요?
1: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0: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처음에 입학할 때 너는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꿈은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어떤 꿈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그 말이겠어요. 아마 훨씬 더 열심히 또 신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워를 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 만방국제학교에서의 공부의 정입니다.
1: 선한 영향력.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0: 굉장히 참 심오한 질문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네 꿈을 버려라 라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개꿈이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CEO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등등의 무수히 많은 그 어떤 그 꿈들이 하나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꿈이 아닙니다. 근데 꿈과 직업을 동일시 여기는 잘못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자신을 부인하라,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기적인 꿈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먼저 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왜? 모티베이션이 달라지거든요.
1: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교육 지금 사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모두가 다 대안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홈스쿨링도 또 한계가 있고,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너무 좀
0: 저는 학교의 교사 선언문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죽을 각오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 선언문입니다. 한 학생, 한 자녀,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시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제 자신이. 그렇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진짜 아빠로서, 엄마로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느니라. 즉 죽을 각오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자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어떻게 하는지, 자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하늘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는가? 이거 한번 되물어 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하던 거 멈추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도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넣을 때 진짜 나로 나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FEBC 교계전망대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 공개를 해 주시죠.

0: 제가 받은 비전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타민족을 위해서, 또 세대를 위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은, 꿈은, 비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 복음의 진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이제 복음의 진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제 나의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만방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 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지금 한국과 중국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가정, 학교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또 교회와 가정과 학교 이 세 관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혹시 평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0: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고민되는 주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그 교육에 타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 교육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관 없이 남의 옆집 자녀가 어느 대학을 위해서 뭘 준비한대, 뭘 준비한대,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 불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티켓 문제가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정말 우리 인류가 정말 하나님과 괴리가 일어날 때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게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위드 갓에서 위드 앗 갓으로 살게 되고,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그 감정, 느낌, 아니면 어떤 그 멘탈, 이것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사후 대책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노후 대책, 우리 자녀들의 미래 대책 준비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은 훨씬 더 좋은 자녀 교육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1: 네,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한마디 남겨주시죠.
0: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얼빈까지 극동방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 성도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손수 기쁨으로 전파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선교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1: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FEBC 교계전망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여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도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이블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네,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양으로 듣습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네,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내 앞길만 그냥 가기 급급하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이 사연이 마음이 많이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을 또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의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야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0: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조의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1: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 잘 뛰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우다인이었습니다.
1: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늑하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이냐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족들이 특히 만나고 모이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목사님 댁에는 와 가족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풍성할 것 같은데요. 몇 명이 모이나요?
1: 네, 뭐 일단은 제 딸들은 좀 이제 해외에 있는 딸들이 있고 그래서 한 딸과 일곱 아들과 저와 이렇게 기본 10명과 또 이제 고향에 가면 고향에 있는 친척들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0: 네, 한 딸과 일곱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다들 어떤 사연이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그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셨는지 목회자가 된 이야기도 좀 먼저 들려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마음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0: 네. 목회자는 뒤늦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믿었고 대학교 때부터는 성경을 배우고 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대학교 석박사 과정 마치고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가르치는 일,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50대 네. 초반에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0: 네.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목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게 네. 제가 해외에 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에 형제는 바이블 티칭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아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니면은 가르치는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0: 네. 목회자가 되신 이후로는 가르치는 사역에 흡사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셨겠네요, 목사님.
1: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담임 사역은 하지 않았고
0: 네.
1: 이제 한동안 기독대안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교회에서는 이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또는 회사 또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꾸준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교육 사역도 많이 하시고 또 목회도 가르치는 목회를 주로 해오셨는데요. 제가 또 오늘 초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일곱 자녀를 입양하신 아주 귀한 또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동안 그 해외 선교회의 공동대표로 제가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때 저를 방문했던 분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지역에서 모슬렘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과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서너 시간 정도 교제하는 중에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뭐 한 10명씩 입양을 해서 평생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선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도 입양을 해서 이런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0: 네.
1: 저는 딸이 셋이 있거든요. 딸도 많이 컸고 그때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 갈등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아내하고 세 딸에게 각각 동의를 받았죠.
0: 네.
1: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가족이 같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동의를 받고 처음에 둘을 입양을 했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야 되는데 1년에 2명씩 사실은 이제 많이 하겠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한 명씩 하면은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제 입양기관에 보육원에 제가 두 명씩 허락을 받고

0: 이렇게 두 명씩 했는데 아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금 중간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키워달라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 특별한 말씀,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아내도 잘 동의를 해서 이렇게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3년에 걸쳐서
1: 네.
0: 했는데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입양이 한동안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서 좀 못하다가 조금 그게 해소된 다음에 제가 60살까지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59살 때 그때 다시 이제 아내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한 명 더 해서 이렇게 7명을 할 수 있게 됐죠. 너무 감사하죠. 뭐. 네.
1: 네. 그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를 만드는 그 사역이 정말 귀한데 목사님이 가정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못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관보다 부족한 부모가 더 낫다.
1: 네.
0: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들을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얘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귀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람과 소신을 갖고 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얼마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곱 아들들이 집에 온 나이가 두 살, 뭐 세 살, 뭐 요맘때라면서요.
0: 네, 입양이 이제 영아 입양이 있고 연장아 입양이 있는데
1: 네.
0: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만 12개월 넘은 애들, 세 살 된 애들, 두 살 된 애들 이런 애들을 둘씩 둘씩 입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1: 네.
0: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큐티 세미나도 이렇게 기관에 가서 하면서 큐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집에서도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뭐 수련회라면 좀 열심히 따라다니고 하여튼 잘 키우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 큰 애들도 있고 좀 어려운 애들도 있고 애들 크는 건 또 청소년 되면 부모에게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1: 사춘기가 또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사춘기는 좀 거쳐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1: 와, 네네. 집안 풍경이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행복한 풍경이 또 연상되기도 하네요.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을 온 일곱 아들들도 참 복이고 또 그 일곱 아들들이 두 살, 세 살 그때 참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부터 부모에게 주는 그 행복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또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0: 네. 그때 아내는 이제 그때 그런 행복한 스토리들을
1: 네.
0: 써놓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1: 네.
0: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깨쳐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애들이 모르던 걸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 그런 거 참 애들 자라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 그게 참 새롭고 참 즐거웠던 것 같고
1: 네.
0: 또 애들을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또 여행도 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도 많이 남기고
1: 네.
0: 덕분에 애들 덕분에 부모도 여행을 했죠.
1: 네. 목사님 핸드폰에 보니까 아이들과 정말 가득히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가족 사진도 일부러 조금
1: 네.
0: 사진관에 가서 찍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좀 기록을 남기려고 소중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이름도 다 이제 우리 돌림자로 해서 바꾸고 다
1: 네.
0: 그렇게 해서 했죠. 네.
1: 네. 그 세 딸들이 지금은 또 많이 컸잖아요.
0: 네.
1: 그 세 딸들도 부모님을 돕는 큰 힘이 됐겠어요.
0: 네. 딸들이 2년에 한 번은 보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딸들도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1: 네.
0: 딸들이 또 이렇게 동생들 되게 아껴주고
1: 용돈도 챙겨주고
0: 네, 나이 차이도 나니까 이게 뭐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와서 용돈 챙겨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1: 네.
0: 뭐 밥도 사주고 하여튼 사진도 같이 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또 우리 막내딸은 특별히 이제 애들 오면 꼭 한 사람 한 사람 호구해주고
1: 네.
0: 하여튼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죠.
1: 네. 네. 그 열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실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0: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원래

0: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많이 하고 공급하심을 느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들을 관찰할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들을 먹이려면 쌀도 많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잘 먹는데 쌀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그 쌀을 그게 누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마구.
1: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가 정말 크네요.
0: 아, 쌀뿐만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0: 반찬도 뭐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뭐 우리가 해먹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반찬. 옷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1: 네.
0: 이렇게 옷을 아주 깔끔하게 좋은 옷들 또 비싼 옷들 우리는 못 사 입히는 옷들을 이렇게 막 해서 정리해서 애들한테 막 보따리를 몇 보따리씩 갖다 주고 그래서 애들 자라면서 거의 뭐든 애들도 옷도 좋은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서포트 그냥 누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참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은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돕는 분들이 많다. 너무 감사하죠.
1: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더 감사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사역이라면 사역이지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거.
1: 아멘.
0: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것은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1: 네. 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뒷일을 책임져 주시니까 자신 있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0: 맞아요. 좀 어려운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축복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멘.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입양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0: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아멘.
0: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머릿속에서 너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냥 순종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사춘기도 있고 또 자기의 출생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와요.
1: 네.
0: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것도 또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어렵다 그래서 평생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부모 마음대로 다 잘 크는 건 아니에요. 사춘기가 있고.
1: 자녀가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0: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거든요.
1: 네.
0: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1: 네.
0: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둘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한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어려운 아들들이 앞으로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저는 다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사랑한다고 허그 많이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앵겨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네.
1: 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큰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는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믿음, 말씀 교육을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목사님.
0: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아주 애들이 평생 머릿속에 담고 인이 박이도록 하려고 달달달달 외우고 반복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1: 황금률이요.
0: 네, 황금률. 예.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평생 그렇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저는

0: 특별히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기간에 집에 많이 있을 때 거의 날마다 아이들하고 말씀 읽고 큐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교회 쭉 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고 예, 그리고 몇몇 아들들은 좀 저 신앙 교육을 좀 더 잘 시키려고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서
1: 네.
0: 거기서 좀 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요새는 핸드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놓고
1: 네.
0: 이제 공부도 하고 신앙 교육도 받고 또 좋은 특강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군요, 목사님.
0: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1: 네.
0: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다 하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제가 부담을 좀 덜 가지려고 그래요.
1: 네. 아멘.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일곱 자녀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는 꿈꾸는 교회의 이흥훈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0: 네. 그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1: 네.
0: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1: 네.
0: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학생 과외가 가능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과외금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생길 때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수입이 딱 끊어져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아멘.
0: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공부를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노트에 쓰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가정의 가훈으로 잡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회사에서 또 이제 책임자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말씀을 회사에 적용을 했어요.
1: 네.
0: 우리 고객들을 잘 대접하자. 그랬더니 회사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1: 네.
0: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 봉사하는 삶인 것 같아요.
1: 네.
0: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삶.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평생의 말씀이고 우리
1: 네.
0: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1: 그 말씀에 정말 모든 그 세상의 이치와 리더십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0: 맞아요. 말씀에만 따라서 살면
1: 네.
0: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요. 네네.
1: 아멘.
0: 네.
1: 평생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제일 감사한 건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1: 아멘.
0: 그리고 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늘 할 일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도 제가 또 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할 일을 주시는 거, 저를 써주시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써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일곱 아들들이 다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제 아들들이 세 명이 대학을 가게 되었듯이
1: 네.
0: 애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가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들어오고 또 재정이 잘 채워지고 또 제가 이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청년 돕는
1: 네.
0: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커서 좀 당당하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요. 뭐 세상에 이렇게 곳곳에서 선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네네.
1: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 딸과 일곱 아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신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인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포 꿈꾸는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0: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마든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시편 전체에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왕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한 뜻대로 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8명인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삭, 요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성경 말씀하는데 8명의 왕 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 두 사람만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가깝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3장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바뀌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갖고 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도착해서는 해발 750m 기준 고부지 높은 곳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편리함과 타협을 한 것이죠.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혼합되어져 갖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 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

관습이었는데 그들의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식이 되면 매주 그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다음입니다. 세운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역당이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온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그 먼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먼 길을 가려면 우리가 있는 고장에서는 이 하룻길 걸리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 이것을 예배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고 산당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은 그런 어정쩡한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내 눈길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예식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미식축구 풋볼인데 이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은 항상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 라이트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 그 열리는 그날 저녁에 미국 전국교회 5%가 주일 저녁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올 주일 저녁 예배는 취소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슈퍼볼 그 결승전을 관람하시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교인들, 이웃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 게임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스포츠 경기고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성수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선박교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왜 북한에서 탈출해서 월남하시느냐?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북한에는 3,500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일날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투표를 실시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일날 투표를 안 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걸 구실로 삼아서 목사 장로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저들을 고문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산 치하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월남하자. 그래서 온 가을 데리고 월남해서 이것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기쁘고 좋아서 나와서 열심을 내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나 좋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냥 좋았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라고 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그저 교회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은 벌써 내가 산당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산당이 생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비판적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산당이 이미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산당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대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더하여 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0: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게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눈이 멀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사업장에 가 있다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인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얼마나 귀합니까? 70쯤 되셔서 애 하나 얻었다 생각해보세요.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찾느라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삭아 눈만 뜨면 그냥 이삭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삭에게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이고, 아들을 가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0세 때 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셨습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야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상가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0: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2-828-9330,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타내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짧은 글귀를 봤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의 시작을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혹은 불평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작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감사.

네, 계신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이 울려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편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될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59님, 퇴근길에 신호대기가 길어 문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도현님의 샬롬 들으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릴 듯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샬롬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3039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신청합니다.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복된 고백을 나눠주셨는데요. 아,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정말 은혜고 선물이죠. 9714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집으로 잘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집을 순적하게 만나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신청하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샬롬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9541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극동방송과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됐어요. 일터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신청하셨어요. 아, 극동방송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메시지에 저도 기쁘고 힘이 납니다. 더욱 힘주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아,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도 들려드릴게요. 2401님, 건설 현장 일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더운 여름이 지나서 일하시기 조금은 수월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주님이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8177님, 아파서 골골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보려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주말 동안 잘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운동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아,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릴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5676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강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7305님 이사와서 듣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새로운 터전에도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Ruth chapter 1 verse 1.
2: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
1: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손님도 만나고 행사도 있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는 교통편이나 선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레이시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차편으로 귀성, 귀경을 하신다면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게임, 역사 체험,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리게 되니까 많이들 오셨습니다.

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 대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날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운동장이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Holy, Holy, Holy. 우리말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를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룻기 소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The Book of Ruth is a beautiful story.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events in it. It는 룻기가 되겠고 이 룻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happened over 3,000 years ago. 3,00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들이 다 3,000년 전 이상 된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t is about ordinary people.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This story can help us today.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This story is about an ordinary family.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Whose members,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suffered many losses.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God went on looking after th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Then he gave them. 여기서는 he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new gifts,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to make them glad,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We do not know who wrote Ruth. 글쎄요, 이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Perhaps it was a familiar story that a scribe wrote down after King David's birth. 글쎄, 이런 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어떤 한 글 쓰는 사람이 이 참 익숙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In chapters 4 verses 18 through 22, 룻기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there's a list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Who were born into Ruth's family. 룻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This includes King David. 다윗 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He was a very great king.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An ancestor of Jesus.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사사 시대 동안에 an Israelite family moved from Bethlehem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because of a famine.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왼편에 있습니다.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수도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오른쪽에 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 이 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왜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 famine.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The boys grew up. 이 가족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Married Moabite women.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Then the boys and their father died.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습니다. Naomi.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The mother of the family. 이 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because she had heard that the famine was over.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겠노라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왜냐하면 because she had heard. 들었어요. 여기서 she가 나오미입니다. That the famine was over.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Both of Naomi's daughter-in-laws offered to come with her. 아들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But Naomi told them to stay in Moab. 여기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them은 두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들한테 to stay in Moab. 너희들은 모압에서 그냥 있어라, 살아라. And find new husbands. 그리고 니네 신랑들도 죽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Orpah, 이 며느리 중에 하나예요. Did as Naomi suggested. Naomi,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Orpah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But Ruth, 하지만 루스는 insisted on moving home with Naomi.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들어가게 놓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And adopting her people and her God.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님도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Naomi and Ruth returned to Bethlehem together.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lived together.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When Naomi returned,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she changed her name.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To Mara.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had lost everything by leaving Bethlehem. 참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And had returned with only herself and her daughter-in-law.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며느리하고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누구랑 떠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었죠. 기근을 피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이 펜라드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finish studying the book of Judges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0: For allowing us to finish studying the book of Judges.
1: 우리 사사기 책을 참 공부했는데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1: 그리고 오늘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0: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1: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1: 이 여인들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1: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0: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1: 룻을 나오미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0: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1: 그래서 참 가족이 된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1: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1: 우리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1: 루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처럼.
0: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1: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지요.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럼 먼저 말론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메일란. 한 번 더요. 메일란. 말론을 메일란 이렇게 발음하시고 기련은 킬리안, 킬리안, 메일란, 킬리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week we will continue the story of Ruth. 네, 다음 주에도 루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Happy Chuseok, everybody.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나의 목차.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언제 나오냐면, 그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 때 또다시 기근이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은 연도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여러분 12장 이때는요 아브라함 연세가 75세예요. 100살에 이삭 났죠? 그럼 25. 그리고 이삭이 40살에 장가 갔죠? 그러면 65. 그리고 이삭이 60살에 아기 났죠? 85. 지금 계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사냥하고 그 장면이 25장에 나와요.

기근이 났으면 계속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기근이 났으면 여러분 이게 계속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훗날에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죠. 요셉은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냐? 아브라함 때문에 했다는. 아브라함이 기근에 좀 참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이 저주의 사실이 되었고 그 결과 애굽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그것도 기근 때문에 들어가죠? 기근 때문에 똑같이. 다시 이제 창세기 26장 2절로 오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100년 정도 시간이 있다겠죠. 100년 후에 이삭아 네 아버지 때는 기근에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잖아. 너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가지 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 기근 났다고 피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거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 때문에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더러더러 안 지킨 것도 많지만 제 대부분 잘 지켰어요.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이삭이 이사가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 아래 있겠습니다. 그래 거주하게 돼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상당히 예뻤나 봐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자기 살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당신 내 누이라게 나 죽어 잘못하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누이라게 놓고 끌어안고 있네. 창으로 내다본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때 사라가 65세, 아브라함 75세, 그대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 아니 1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 본 적도 없는 이삭이 똑같이 한 거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랬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또 한 번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가 여러분 놀라울게 이때 사라 나이가 89세 여러분 18장에 지금 20장 펴놨죠 18장에 무슨 일이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죠 그러니까 너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애기 나면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이삭 웃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야 하나님이요 보호하셔요 다시 이제 창세기 26장 12절 와요 이게요 이삭이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따로 했죠? 참 신기해요 닮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영락없이 저 닮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 때 좋은 건 닮게 해주고 나쁜 건 끊어줍시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기근난 땅 그 해에 기근난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가 뭐냐 인간이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최고치가 100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거 봐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야 이 단어가요 창대 왕성 거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 창대 히브리어로 가달 잘하다 높이다 자랑스럽게 하다 거부가 되다 물질적인 부의 늘어남 증대 더하기 신분 위상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성 히브리어 할라크 걷다 나아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번성과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증대됐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더 받게 됐다는 여러분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도 가다래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부사 이게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가달 메오드 매우 드물 극도로 부사가 붙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부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게요 연결해서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가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자라매가 가달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점점 창성하여 가니 이 창성 창대에 가니 이게 가달이에요 가달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사명의 크기와 분량대로 온전하게 차오르는 것 요게요 가달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아울러 받은 것이 진정한 가달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삭의 복을 받읍시다 영육간에 강건한 것도 복이고 잘 되는 것도 복인데 최고 복은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가달의 복을 받으셔야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와, 이제 막, 이제 상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러, 종이 막 심히 많,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대. 이 시기가 상대방이 가진 복과 재산을 목격하고 일어나는 강력한 적개심과 질투심.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바람. 이게 시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막 시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사탄이가 뭐하고 있냐? 시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탄이를 시기나게 할 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시기 질투가 나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가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 좀 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우물을 뚜껑만 막은 게 아니라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놀랍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샘솟던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갑자기 멈춘다면 시기 질투하고 있던 사탄이가 우리 마음속에 그 솟아나는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오늘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계속 솟아나지 않고 있다면 사탄의 임무는 뭐냐? 그 우물을 막는 거예요.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이가 메꾼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아비멜렉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하고 애굽의 황제를 바로라게요.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하다. 아참탑.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지다. 뼈대가 단단하고 강해지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고통스러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그때 쓴 단어예요. 막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삭이 받은 복은 이거예요. 잘 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왕성하다. 지속적인. 세력이 점점 확대되어 창대 가달. 압도적인 부를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돼. 마침내 한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의 권력과 세력을 갖춘 단계별로 이거 지금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되고 강성해져. 이것은 적당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압도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우물들을 막으니까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았어요. 그 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거기 왔더니 거기에 우물들이 있네요. 그런데 막혀 있네요. 이삭이 어떻게 했냐?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해요. 그 우물들을 다시 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막힌 우물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시 파야 돼요. 과거에 펑펑 솟아나왔던 우물들을 다시 파야 돼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막힌 우물을 다시 다 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우물들을 다시 파야 돼요. 막힌 상태로 사탄이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들 그냥 두면 안 돼요. 파야 돼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

돈을 얻었더니, 야, 그래, 골짜기를 또 종들이 팠어요. 그랬더니 샘 근원을 얻었어요. 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랄 목자들이 막 오더니, 야, 여기 우리 거야. 텃세 부리는 거죠. 우리 거야. 우리 것이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물을 내가 팠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뺏어 텃세 부렸죠. 이때 이삭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나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어원이 사탄이란, 사탄이 뭔지 알죠? 마귀. 어원이 사탄이랑 똑같아요. 대적자, 대항하는 자, 고소자.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막었는데 그게 신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다툼이라는 대적자란 뜻이 사탄과 어원이 같다면 오늘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사탄이가 하는 일이 분명하죠. 우리가 파놓은 우물들을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막아요. 그렇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뭐라고 막 다투니까 옮겼어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다툰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오니까 다투지 않았죠.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이름을 르호보, 지경이 넓다는 뜻이에요.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죠.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아직은 몰라요. 계속 막히니까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마. 그러면서 점점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쫓겨가게 만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넓은 지역에 딱 온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넓은 지역, 르호봇이라는 그 지역.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삭,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뺏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는 의도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은혜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서도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계속 괴롭혀도 그게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세상에 그냥 팠다 하면 우물이 나고 팠다 하면 우물이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왜 우물을 뺐을까요? 그건요, 안 나오니까 뺏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물이 안 나오면 농사를 어떻게 지겠으며, 물이 안 나오면 목축을 어떻게 하겠으며,
물이 안 나오면 생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생수가 터졌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드디어 블레셋 왕이 일개 족장인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신방 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쫓아내더니 왜 왔냐 이랬더니 이 왕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건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장로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권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한. 야 세상에 내가 지켜보니 나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그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일개국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일개국 왕이 족장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는 거요. 계약 내용이 이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게 거꾸로 해야 정상이자 원래요. 그런데 일개국 왕이 찾아와가지고 족장한테 너 우리 치지 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가만히 보니까 기근난 그 해 기근난 그 땅에서 백배나 열매 맺고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오고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오고 그걸 보고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치지 마라. 그래서 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주길 바래요. 그런 소리 듣고 삽시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화친 맺고 간 거예요. 이제 족장 찾아와가지고 우리 치지 마. 그래가지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우물을 팠어. 또 우물을. 이 사람도 우물 파는 재미가 있었어요. 우물 파기만 하면 나 또 팠어요. 그랬더니 봐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부엘세바 이름의 뜻은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란 뜻이에요. 기근이 오는데 먹을 게 마실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와요. 말씀을 여기저기서 선포됐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막 AI로 합성해서 만든 막 이상한 말씀들만 활개치고 문제가 심각해. 전하는 이도 그렇고 듣는 이도 그렇고 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그날 영적인 기갈이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해서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기를 야

0: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내가 샘을 파게 해주겠다. 샘이 나게 하겠다. 그 샘이 뭔지를 봐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라는 걸 봐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여러분의 샘이셔. 샘 우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근이 왔다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을 뚜껑을 열고 다시 파야 돼. 그래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샘솟게 돼 있습니다. 다시 파야 돼요. 삶에서 우물을 팝시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소홀히 여기고 저버리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땅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을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햇빛을 외면한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영혼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두지 말고 매일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걸음이 장차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또 많은 취미생활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도미누스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렴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누릴 것인지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소식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새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새 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새 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새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새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새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리니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열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0: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1: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2: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네가 화를 내면 어찌 됨이냐? 얼굴 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1: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우와, 넌 멋져. 어머나, 참 잘했다.
1: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유치부 전국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짧은 한 주에서 특히 중요한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소금이 만일 어리석게도 그 맛을 잃으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리석게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할 때 여기 그 의미가 있는데 어리석게도 맛을 잃으면 이런 내용이 있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는 이 대목을 오늘 좀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표현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잘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함이 많아서 주님 제가 소금의 모습으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금이 되기를 노력하라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왠지 부담감이 생깁니다. 당장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존재하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합니다. 19세기에 나온 한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씨라는 장편소설로 유명한

다니엘 호돈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 그건 단편 소설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그 책을 읽거나 들어봤을 거예요. 소년 어니스트가 어머니와 주위 분들에게 듣기를 언젠가 우리 마을 출신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린 나이 마음에도 상당히 잊지 못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특히 어머니가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우리 마을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긴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지만은 어머니의 말을 자꾸 듣고 주위 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또 저 멀리 산에 보니까 정말 큰 바위 얼굴이 있거든요. 이 순진한 어린아이는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매일같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기도 하면서 사는데 언제 오실까? 언제 만날까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벌써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됐어.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바닥에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 중에는 부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많은 돈 가지고 우리 마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겠죠. 또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올 거야. 이런 기대도 있고 또 정치가 또 있었습니다. 훌륭한 정치로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할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번은 참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시를 쓰는 시인이 저 큰 바위 얼굴로 등장할 것이다 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 이런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아닌 거예요.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그 시인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큰 바위 얼굴 사진을 보고 이 어니스트란 노인을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아무리 보고 봐도 그 시인은 이 노인이 큰 바위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 어니스트 노인분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뭐 소리치니까 다른 분들도 보더니 다 동의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닮았어. 사실 어니스트 이 할아버지 자신이 봐도 저 얼굴이 바로 내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흠모하고 만났으면 했는데 정작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띈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참 고단하고 또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고 이 분주한 환경 가운데서 주위를 기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신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또 달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그리스도인 말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쪽인데요.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1년간 전도했습니다. 이방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전파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제 안디옥교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교예요. 이 이방 지역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들은 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마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고 또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까? 이거 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저희들 뭐야? 저 그리스도니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니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불신 이웃들이 일종의 폄훼하기 위해서 얕잡아보고 조롱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중동, 유럽, 튀르키예 이런 식을 통치했으니까 그 세계에서 잘 살려면 일단 로마 황제의 사람이 됩니다. 황제의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뭐 그런 접근할 방법도 없고 유려한 자도 아니니까 그저 마음에 황제의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이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 형으로 죽게 만든 그래 죽은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이거든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런 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왜 신봉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봐 보는 겁니다 시시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 하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롱의 말로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별명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감사하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꺼이 그들은 고백하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되어라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시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한데 동시에 좀 부담스러워 내 삶이 아직도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란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소금이 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입안이 짭니다 예. 하얗게 생겨서도 딱 입에 넣었을 때 달리면 그건 소금이 아니거든. 그건 설탕이라. 소금은 우리 입맛을 짜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소금으로 인정되려면 소금 특유의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할 때 바로 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금의 맛은 짠 거 아닙니까? 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우리는 소금이라면 우리는 무슨 맛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맛을? 짠맛을 정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갈로 안에 들어있는 단어는 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맛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는 모습에 예수님이 막 느끼시는 거라. 왜? 우리가 소금이니까, 주님의 소금이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맛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맛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맛이. 이 소금의 맛, 예수님 맛이 없다면 어쩌면 주님께 우리는 이런 맛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참으로 바라는 세상의 소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 내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예수님의 맛, 나의 맛이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음은 아닌 거야 라고 하시는 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평범하게 들으니까 자극이 없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생각하시면 이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천병력 같은 선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나의 맛이 안 들어있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님께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데 목사야 너는 나의 소금이 아니다. 내 맛이 너에게 없잖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영적 긴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다 되었다. 혹은 장로가 되었으니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맛을 내던 소음의 삶을 살고 사는 책임이 더 커진 것입니다.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야고보서 3장 1절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예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있어야 되니까. 이 땅에 주님이 삶이 막히는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 장로가 있어야 되니까. 집사가 있어야 되고 근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마라. 너 그 그리스도의 맛을 연습하면 목사 되면 되겠니?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높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예수님 맛이 없는 목사, 예수님 맛이 없는 장로 혹은 집사가 있어 나중에 하나님 눈치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했니?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섬겼니? 훗날 그 주님의 문책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영적 소음의 맛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장 가서 동료들이 여러분 보고 저분은 어느 교회 나가시는 교인이래. 아 정말 참 저분이 교회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교인이래, 목사래, 저분이 장로래. 아이고 난 교회 나가기 싫다면서.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새로워질 기회가 언제까지나 무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 주시지만 어느 정도 지금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해서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말 한 사람 왜 이리 많습니까? 이 인간 세상에. 저는 이제 한 그 60대 중반으로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보고 드는데요. 참 거짓말 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 이 땅에. 거짓말로 뭐, 보호시피싱도 깨워서 젊은이들 그 얼마니 돈 다 뺏어가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너무나 진짜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도 목사도 그런 사람 있다는 믿다. 세상에는 장로, 집사, 권사, 일반 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드물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침소 봉대하거나 자신의 그 사실을 왜곡하고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딱 명확한 사실 가지고 이야기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확대해서 외국에 가서 나쁜 사람 만들면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리석게도 소금의 맛을 잃는 길입니다. 사실 아무리 잘난 채도 이미 소금의 맛을 상실했잖아. 그렇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죄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소원은 가지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의 없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내 인간성 가지고는 내가 나를 내세워서 안 됩니다. 그 죄의 썩뿌리가 본성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시로 말씀 앞에서 항상 배우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믿고 한번 회개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이단이지. 우리 원죄는 해결했지만 용서받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죽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소금의 맛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잘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학식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선물 여기고 쓰레기같이 그건 다 밀쳐두고 나는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부끄럽게도. 전 여러분이 그런 말 못하겠어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런 말할 수 있는데, 목사인 저를 여러분 본받으세요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몇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제가 자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현실이네요. 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있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면서 목사로서 사역하도록 허락하시며,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내 목사한테 그런 말 도저히 못합니다. 나는 연약 부족한데 이 죄인을 내가 나라면 나를 부릴 텐데 주님은 왜 부리지 않으시나이까. 솔직히 저는 그런 질문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 인생인데 이렇게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그런 고뇌와 그런 이야기 주님께 올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예간이거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원하는 바 선은 향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 도다. 바울이 그렇게 또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은 그런 바울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또 능력시사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또 마지막에 순결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움이죠. 은혜죠.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 상당히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어린 소년이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만나고 싶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그 세월이 지나가고 마침내 노인이 될 때까지 또 바라봤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시던 이야기죠. 늘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은혜 베푸소서, 주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신 이 삶에서 내 인

0: 역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며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로 성장하고 정말로 더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주님을 범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교회도 빠지게 되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세상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세월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게도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많이 어리석게도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굳이 번역 안 됐지만 감수기 때문에 그 어느 의미는 그 의미 들어있어요. 어리석게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얼마나 복된 것인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은혜 달라고 주님을 닮게 달라고 예수님 본받게 달라고 늘 부르시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성령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랍게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간절히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는 것,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세상에 존재하며 삶을 이루어갈 때 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며 은혜를 보시며 놀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하늘의 상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용받은 하루를 보낸 것이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The Prayer 주식으로 번가 샬롯 처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유와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정결한 마음과 입술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2: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1: 네. 네.
3: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1: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3: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3: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3: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3: 예, 그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3: 아니, 그런데
2: 드는 남자가.
3: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2: 네.
3: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2: 맞습니다.
3: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3: 돈 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3: 믿음만 좋으면 된다.
2: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3: 아니,
2: 해야 되겠다. 신세가
3: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2: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3: 아니, 그럼 좋겠다
2: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 우리 미스 키멀 만났을 때
1: 네.
3: 첫눈에 들었어요?
1: 저는 홀딱 반했죠.
0: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0: 그러셨군요.
1: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0: 에이 그거 아니, 아니었죠.
3: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네. 주례를 했어요. 미국서.
1: 네. 네.
3: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1: 네. 네?
3: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0: 아.
3: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3: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3: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2: 네 전혀 목소리
3: 대상이
2: 외모,
3: 결혼의 대상이
2: 뭐 직업
3: 안 되고
2: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인꺼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0: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1: 자기가 원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0: 네.
1: 100% 안 가는
0: 맞아요.
1: 것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0: 네.
1: 그저 자기 사랑하고
0: 네.
1: 듬직하고.
0: 네.
1: 예. 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0: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1: 그 말씀은
0: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네. 이 남자면 되겠다.
0: 네, 그래서
2: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많은 미혼 분들이
0: 네.
2: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0: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1: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0: 네.
1: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0: 네, 맞습니다.
1: 제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3: 그 시절에. 아,
1: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0: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죠.
1: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4: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1: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4: 네.
1: 내가 알기는 이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0: 많이 있었습니다.
1: 많이?
0: 목사님. 네.
1: 어떤 면에서?
0: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어떤
1: 아니,
0: 걸 먹어도 상관이 없고
1: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네.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가고 이제 기도할 때
0: 네.
1: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0: 네.
1: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 안 넣고
0: 네.
1: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4: 네.
1: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0: 네.
1: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 다 싸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 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 또 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예민하다. 식사도
0: 네.
1: 옷도
0: 네.
1: 자기 차림.

0: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0: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1: 네.
0: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1: 네.
0: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1: 네. 예?
0: 아직 비행기 타고 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1: 네, 예.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1: 네.
0: 동안에. 이제 남편이
1: 때.
0: 어느 정도 바뀌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네.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네.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또 아까도
1: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네.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2: 네.
1: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0: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1: 네.
0: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1: 네.
0: 반주자도 없고
1: 네.
0: 어떤 때는.
1: 네.
0: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1: 네.
0: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0: 힘을
1: 네.
0: 다해서 노력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 네.
0: 180도로 변한 거예요.
1: 네.
0: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0: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도방에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3: 네네네네.
2: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퍼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네.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0: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1: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정말.
0: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아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0: 네.
2: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0: 네.
2: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0: 네.
2: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1: 아.
2: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1: 네.
2: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놓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1: 네.
2: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3: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2: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가지고
3: 네 맞습니다.
2: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3: 네.
2: 아내 우회하고
3: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3: 네.
2: 아 남편이 변했다.
3: 네.
2: 난 또 받아줘야지.
3: 네.
2: 그렇죠?
3: 네. 네.
2: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3: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2: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다니더라.
3: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1: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1: 식단을 열심히 하는군요.
0: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네.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네. 예배 장소가. 네, 네.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네.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네, 네. 나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네.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네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부인은 비행기 탔죠?
3: 네네네.
0: 네.
2: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0: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
0: 네.
3: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2: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0: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0: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2: 아니 이제 네, 몇 년

0: 되겠다.
1: 승무원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2: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2: 교수님,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2: 네.
1: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2: 네.
1: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 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5절에도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에 대한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유혹을 심하게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잠시 동안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곧 그것이 탄로나며 오히려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거짓말하다가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 선생님께 혼나고 벌을 받은 기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벌을 불러오는 것은 어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거짓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 진실한 입술로 살아가리라 삶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과 함께 한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내 삶의 중심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렸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삶에 대한 아무런 목적이 없다. 매스컴은 온갖 폭력과 성적 부도덕과 물질주의의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권태를 달래줄 손쉬운 대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끈다. 우리는 몇몇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패턴과 습관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예배와 교제 시간에 짧은 침묵과 반성의 시간을 갖거나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한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런데 압도적인 주관주의는 개인의 느낌과 필요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인격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할 만한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피상적인 즐거움을 위한 관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우리가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다행히 교회의 의미와 목적은 아직 상실되지 않았다. 그리고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주의 깊은 신학적 반성이 필요하다.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한 공동체를 세워야만 한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시몬은 교회가 온 세대에 걸쳐 해야 할 사역을 예시합니다. 교회는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죄로부터 면제해 주신 것은 사실이나 슬픔에서까지 면제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디 자신의 십자가에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경건함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할 때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이미 주님의 핏자국과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인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매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또한 주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그 십자가를 혼자서 다 진 것이 아니라 끝부분만 지고 갔습니다. 당신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부분을 짊어지시고 당신은 끝부분만 거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해 그에게 영원한 명예가 되었듯 당신도 십자가로 인해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단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지요. 우선 애굽 병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오면 과연 그들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뺏으려 하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뺏으려는 사탄의 시도는 계속되어지죠. 어찌 보면 집요한 사탄의 추격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였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특별 병거, 또 모든 병거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잡기 위해 특별한 수단, 또 때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려 쫓아오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갈라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애굽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성도의 바른 모습이지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피할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가로막혀 캄캄한 일이 생길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힘써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재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구별하는 것이 어찌 주님께 좋지 않은 것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악을 행하며 이런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선 난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극동방송 애청자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 그 넓은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산책을 찬송가로 여러분과 배웠는데요. 오늘은 가스펠송,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노래로 전하는 음악으로서 19세기부터 미국의 흑인 연가와 교회 음악의 전통에서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CCM 성가로 성가산책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CCM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또 이런 류의 노래가,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하셨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곡 골랐는데요. 드라이본즈라는 곡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는 노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만이 난무하는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거기서 그 뼈들이 딱딱 맞춰지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드라이번스, 마른 뼈다귀 흑인 연가인데 이걸 아주 그 가스펠로 재밌게 또 편곡을 했어요.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옛날의 선지

마른 뼈들이 드라이본즈 2화 제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아 곡 김재훈 편곡의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참 좋은 가사이죠. 오늘 솔로는 김수환이고요. 박신화 과외 노래를 들으시고요. 박신화 과외 노래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테탑친타 예수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인도네시아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박신화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로 가스펠송과 CCM성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 박신화 과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곡입니다. 가사 말씀드리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거를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야베스 기도 나오네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스펠로 가보겠는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미국 남부 가스펠 색채가 아주 강한 노래죠. 오늘은 바리톤 사무엘 윤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이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자국난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바리톤 사무엘 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가스펠이었다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된 가스펠 몇 곡 모아봤습니다. 가스펠은 주로 부흥회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과 반복이 많다는 것, 그리고 후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나의 죄를 씻기는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이 계속 나오죠. 오늘 기악으로 들으십니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준비했는데요. 이 곡도 원래는 가스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의 울기등대를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테너 강무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세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빌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결핍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감사해 그리고 리딤 오브 프레이즈 찬양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갑자기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거저거 다 부족하다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저게 없지 감사한 제목보다 없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뭔가 만족되지 않는 이 모든 순간이 갑자기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가요? 감사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하는 결핍입니까?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참 아름다워라. 복잡한 마음 털어내고 싶어 무작정 집을 나와 길을 걷습니다. 온 세상에 이불 덮고 잠들어 있는 아침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지나고 지나간 거리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거리를 채우고 부딪히면서 모양새를 찾아 갑니다. 젊음을 다 떨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무에 기대어 오늘까지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힘차게 뿌리를 내리던 봄날이 있었고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푸름을 자랑하던 날이 있었지만 오늘 나는 떨어버리는 나무가 내 모습 같아 흐뭇합니다. 비록 내 인생은 하나하나 떨어지고 주목하는 이 아무도 없지만 감사를 부르며 저 하늘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었기에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내 손 잡아주는 이 없어도 목자국 난 평강의 손이 잡아주시니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주님,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미술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작품 중에 하나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찢어진 나뭇잎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져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나뭇가지와 잎사귀였지만 작가의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손길 속에서 지어진 자연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희망과 꿈을 뿌리 내리게 하는 봄, 열정과 생명의 젊음의 여름, 소망의 결실을 보여주면서도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헛되고 덧없음을 교훈하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는 눈물로 기다리며 고독과 인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겨울도 있습니다. 저에게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이 좋을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가을을 손에 꼽을 것입니다. 형형색색 단풍도 아름답고 일세기를 스치며 변하는 바람 소리도 듣기에 즐겁기 때문이고 잎세계를 떨어뜨리는 나무처럼 어제의 걱정도 하나하나 떨어뜨기 참 좋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음에도 그 인생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눈물과 탄식으로 떨어뜨린 인생의 날들을 모으고 모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죽어버린 내 인생의 조각들의 보혈을 바르시고

주시고 평강과 복을 붙여서 내 인생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물 없어도, 지식 없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손을 들어 부르짖을 때마다 붙잡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모든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되듯 당신의 하루가 주님의 손에 들려 기쁨과 축복의 작품,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수아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헬로 에브리원,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And hope you're having a good day as well.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excite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Woo-hoo. 'Life can change so quickly, everyone. One moment, everything feels steady, and the next, something unexpected can shake our world. 네, 삶은 참 빠르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느껴지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Therefore we will not fear.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Amen. So whatever we may be facing today, let us just remember we do not have to face this it alone.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마주하고 있든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요. When everything around us feels uncertain, we can still stand firm because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요. 기억하자고요. Alright,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네, 시편 46편 1절 2절 말씀.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Amen.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Amen. 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세상이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익숙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네, 우리의 평안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의 폭풍을 바람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He is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So when life feels shaken, let us not focus only on what is moving around us. Let us just fix our hearts on the one who never moves. 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라는 말씀 시편 46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피할 곳이 필요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손에 꼭 맡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The world around us may shake, but the God who holds us will never be shaken. Amen.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He's always with us. Amen. We can face tomorrow with courage, peace and hope.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용기와 또 평안과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And I just want you to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s a good God. And He loves you so much.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요. Jeannie Yu였습니다. Everyone, I'll be back next time. Bye.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답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기를 건네주는 선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 얻어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이상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 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 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래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 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 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한웅재의 찬양 일상은혜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네요.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고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삼아 나와주시옵소서. 아멘.
1: 광주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어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피어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워십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찬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란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불을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 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모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심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유료,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입에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또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 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러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것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랑독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0: 예,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시니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나가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서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 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규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 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뽕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 두 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 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이제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막 그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0: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라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라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리는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나누어 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네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 올리지 않고 남보다

0: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축구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

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0: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잘 아실 것 같아요. 함께 가린 부분은 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말씀이 명령이 아니어도 잘 따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을 가린 이유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뒷부분이 강조가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잘 지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아니 오늘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 보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아픈 건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없는 속담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든지. 물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는 영어에도 좀 있어요. The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반대쪽에 있는 잔디밭이 더 푸른색으로 보인다.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게 용납이 잘 안 될까요? 말씀을 보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하는데 이 시기에 뭐랄까요? 시기라고 하는, 사실 옛날 소크라테스나 헬라 문화에서는요, 칠거지약이라고 합니까? Seven Deadly Sin 중에 envy가 들어가 있어요. envy, 시기라고 하는 envy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요, 아, 나 시기에 문제가 심해서 나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죠. 저 한 번도 그 시기 때문에 상담 온 사람 없어요. 분노 때문에 상담 온 사람이 있었고요. 걱정, 염려 때문에 오신 분, 기도받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누구랑 갈등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시기가 생겨서 와요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시기의 덫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 사실 스토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오고, 17장 마지막은, 17장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윗이 부르는데, 다윗이 네 이름이 뭐야? 저 오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그 엘라의 골짜기에서 올라올 때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저 젊은 청년이 누구야? 아니, 자기의 겉옷까지 주려고 했는데 이름도 몰랐던 다윗. 사울에게는 이름도 몰랐던 다윗, 와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 궁전에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로는 he eyed David. 눈을 째려봤다. 또는 곁눈질 이렇게 봤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좋은 눈일까요? 나쁜 눈일까요? he eyed David. 주목을 했다. 영어 표현에 green eye envy라는 얘기 있습니다. 시기는 아주 녹색의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envy라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을, 왕이 해야 되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출해내야 되는 역할을, 왕의 리더십을 포기했던 사울, 그 대신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민족을 구원했는데, 사울은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질투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다윗과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안에 은폐되어 있고 덮여져 있고 잘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을 오늘 조금 해부하시고 함께 열어볼까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존재를 그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들 안에 이러한 envy가 올라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늦게 온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같이 발동이 될 때 시기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시기의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은 굉장히 예리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승리했으니까 왕한테 칭송을 돌려요. 근데 왕보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인정받기보다 장관 한 사람이 더 조명을 많이 받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비교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 얻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교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기와 질투의 전염병이 깊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갈망하게 돼요. 다윗이 왜 만만을, 다윗이 왜 칭송을, 다윗이 왜 주목을 받지? 결국은 내 왕좌까지 뺏어갈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 여기 있습니다. 일곱 가지 악을 보면요. 뭐 거기에 글러니도 있어요. 막 그 탐욕, 막 먹고 싶은 이 식탐. 이게 일곱 가지 일칠거지 악 중에 하나. 옛날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말했던. 근데 여러분들 그 일곱 가지 악 중에 모든 악들은요. 사실 악을 누릴 때는요. 기분이 좋아요. 식탐이 있으면요. 먹을 때는 나중에가 문제지 먹을 때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울 때 즐겁잖아요. 심지어 화날 때도요. 그 순간엔 짜릿한 감정이 나거든요. 근데 엔비는요.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시작부터 힘들어요. 우리의 기쁨, 내면의 내면과 모든 관계의 모든 기쁨, 조의를 뺏어갑니다. 시기는 그 문턱부터가 기쁨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시기는 다루지 않으면, 가만두면 곰팡이처럼 확 퍼져요. 결국은 시기가 이 가면을 쓰고 우리들 안에 열심으로, 우리들 안에 진실함으로 포장되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그냥 키웁니다. 마음속에 잘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주면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안에 시기가 그냥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 중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딴지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본문 다음 구절이네요.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 수금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나타났더라. 근데 이 표현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나쁜 영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단 말입니까? 사사기 9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뜻은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소에 내리시고 계신 은혜와 절제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주관에서 하나님 그냥 손 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상과 바꿔치기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그들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방치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이 그냥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결과물을 그냥 본인들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벌 줘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 그대로 키워지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징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제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 더디 참고 계신 거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지금 재림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고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사회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죄가 더 엄숙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사울이 점점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거두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 속에서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가인에게 일어난 감정이 뭐예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주세요. 이 경고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리니라. 영어로요.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실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특별히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 안에 시기가 싹 텄어. 근데 그 시기라는 죄, 특별히 이 시기라는 죄는 뭐냐면 숨어있는, 움츠려있는 표범 같아. 가만두면 너를 덥석 물고 내 삶을 파멸로 몰고 갈 거야.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그 하고 더 시기하는 걸 내버려 두고 싶고 그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게 필요해. 오늘 근데 제가 잘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거꾸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어드렸어요. 18장에 와서 사울이 다윗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사울이 다윗을 집에 안 보내는 그 장면 속에 마치 영화의 결론을 앞부분부터 보여주는 그런 감독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제가 위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구절을 읽고 제가 세 번째 구절을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을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사울은 이미 왕이고요. 사울은 이미 다윗보다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도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사울은 신하들이 다 있고요. 자기가 명령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큰 왕이었어요. 만약에 다윗 왕을 시기해야 되는, 시기할 당연한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그 다윗 주변에서 찾는다면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왕, 사울 왕의 직계, 제일 먼저 왕을 받게 되는, 왕위를 받게 되는, 왕 계승을 받게 될 그 장본인이에요. 진짜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했어야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시기해야 될 사람이 시기가 하나도 없어. 요나단이 한 행위를 유심히 보실까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다 다윗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이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을 보고 다윗의 조명을 주기 전에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 왕자를 이 겉옷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음 왕이라는 것.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사람이 됐을 때 그 애굽 바로 왕이 옷을 입혀준 것으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 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줘요. 자기의 특권, 자기의 당연한 권리, 자기가 birthright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이 특권을 아낌없이 다 비워서 다윗한테 주고요. 칼, 창 다 다윗한테 줘요. 경쟁을 하고 왕위를 위해서 쟁탈전을 벌일 대상에게 가장 취약한, vulnerable한 자신의 모습을 칼을 뒤집어서 손잡이로 칼을 줄 때 자기는 칼날을 붙잡고 줍니다. 사울과 다윗,

0: 요나단의 두 모습은 완전히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는 사울 왕의 상징은 자기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아 확장이 필요한 사람은요. 성경적인 사랑은 나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 속에 둔다는 것에,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 칭송받는 사람의 칭송 속에 내가 들어가도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 행복 안에 내 행복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기를 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덫이요.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닷을 봅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모방해야 될 미인일까요? 아니요, 이 스토리 속에 다윗과 사울, 이 두 대상,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대상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아들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거는 영혼의 닷 같아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영혼의 닷 같다. 바람이 파도를 막 몰고 올 때, 배가 이리저리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산산조각 부서지려고 할 때, 깊숙한 곳에 앵커링이라고 하죠. 닷을 내려서 그 배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닷이에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징벌을 받고, 뭐라고요? 진정한 요나단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왕위를 떠나시고요, 자기 옷을, 의로운 겉옷을,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의 옷을 벗으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요나단보다도 더 큰 옷을 벗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창을 주고 칼을 주면서 자기를 찔릴 수 있는 모든 위협, 물론 다윗을 안 찔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던진 창, 우리가 찌른 칼, 우리가 박은 못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시기 질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면역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하셔서, 완전히 사랑하셔서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모습을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자의 자리에, 공주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요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삽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 속에서 요나단 때문에 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한테 던질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친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번 주간을 살아갑시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피피치니 시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이끌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지요. 어느 날 에훗은 평소처럼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킨 장소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소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문득 저희 자녀들이 다니던 중학교 앞을 지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에 잠기곤 하지요. 자녀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소형 드론을 날리던 때도 있었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입학식에 들어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어느새인가 이방 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돌 뜨는 곳, 곧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그 길갈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었던 그 옛날을 그 장소에서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에훗은 오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의 길갈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변질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이켜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의 길갈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 처음 믿음을 놓아버린 그 자리, 처음 흘렸던 눈물이 어느새 식어버린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에훗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돌이키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길갈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게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느헤미야.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더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 넘겨주셔서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성벽이 있는 강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과 함께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온갖 과일나무도 차지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살이 찔 만큼 먹었으며 주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했으며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께 욕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도와 그들을 무찌르고 억누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빠진 우리 조상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원수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누리자마자 또다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와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타일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아시리아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이 고통, 곧 우리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명령과 경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자기 나라를 가졌을 때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며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았지만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께서 주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약속의 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디아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을 적은 레위 사람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와 감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아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비아와 삭굴과 세레비아와 또 다른 스바냐와 호디아와 바니와 브니누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이름을 적은 사람은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아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입니다.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종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과 깨달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외국인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이나 그 밖의 거룩한 날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되는 해마다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돈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각기 3분의 1 세겔씩 바치겠습니다. 그 돈은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위해 내는 돈이며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또한 그 돈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특히 절기에 바치는 예물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또 그 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위해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어느 집안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울 나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적힌 대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땅에서 처음 거둔 밀과 예물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도 가져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마을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론의 집안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것을 성전 창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은 창고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물로 가져올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성전에 바친 물건은 창고에 넣어둬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살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종과 솔로몬이 거느린 종의 자손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자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일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유다 자손은 이러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아다야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입니다. 아마랴는 스바디아의 아들이고 스바디아는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바룩의 아들 마아세아도 있습니다. 바룩은 골호세의 아들이고 골호세는 하사야의 아들입니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입니다.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자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산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베냐민 자손은 이러합니다. 무술람의 아들 살루가 있습니다.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이고 요엣은 부다야의 아들입니다. 부다야는 골라야의 아들이고 골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이며 마아세야는 이디엘의 아들입니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입니다.

살루를 따르는 사람은 갓베와 살레 등 모두 928명입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제사장들은 이러합니다.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 힐기야의 아들 스라야가 있는데 스라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감독입니다.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은 무라욧의 아들이고 무라욧은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성전을 위해 일한 사람은 모두 822명입니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도 있습니다.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이고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입니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바스훌의 아들이고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와 함께 온 각 집안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입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 아마세도 있습니다.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이고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입니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아마세와 함께 있던 용감한 사람은 모두 128명입니다.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하숩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하숩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입니다. 하사비아는 분니의 아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성전의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미가의 아들 마따냐도 있습니다. 미가는 삽디의 아들이고 삽디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그의 동료 레위 사람 가운데서 박부갸가는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삼무아의 아들 압다도 있습니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사는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악굽과 달몬을 비롯해서 모두 17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에 흩어져 각각 자기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전 종들은 오벨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의 아들 우시가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는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입니다. 우시는 아삽의 자손인데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왕의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므세사벨은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입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죠.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처음에는 이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 성공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빠진 자리에 우리의 성취만 가득 차 있다면 겉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온기가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풍요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두 손 쥐고

고 매달렸던 모세의 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You 대신 주,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o God, To Be Glory 영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에 취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기웃거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결국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삼키는 치열한 경쟁의 사막과 다름없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아카펠라로 함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경배와 찬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For this purpose, 세 곡의 찬양.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누구를 아뢰실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기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줄을 어찌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윌러브의 살아계신 주,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친히 아주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둬야만 하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는 곧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가 얼어붙어 그들은 코끼리 섬에 고립돼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마한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두자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니스트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링컨은 불행을 연이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링컨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는지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한 존재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는 즐거운 사람이

를 다 극복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믿음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거였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강하게 표시된 부분은 링컨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회복시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임스 패커의 책 소망의 한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정한 분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 당신과 나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함 있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힘에 부친다고 느껴지는 선한 사역과 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힘을 구합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써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엉망진창인 처지에서 나를 꺼내주실 힘이나 방안이 있기나 하신 건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중이며 행하실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있습니다. 어떠한 불운이나 실수나 어둠도 그분이 옳은 것, 맞는 것, 밝은 그 무엇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기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돼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우리는 믿음과 경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허락하셨는데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도 결정해야 됩니다. 방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려있는 문을 보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이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의 은혜인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그리고 17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땅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한 날짜로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이제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으시죠? 혹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상황도 기억이 나시나요? 왜 상황이 기억나실까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습도도 그날의 온도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믿으시나요? 아멘. 그 시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노아의 시대에 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제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날에

0: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날에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한쪽에 물이 되게 하시고 한쪽에 드러난 땅은 묻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시간, 그날에 드디어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가 역전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은 깊은 곳부터 터져나오고 하늘은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간을 만들고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함께 이 에덴에서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 그런데 이 인간이요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더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이 악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답니다. 여러분 한탄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내가 창조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인간들이 그 심중부터 모든 것이 악하고 그들이 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숨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큰 상처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이제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계획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0: 그러나가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는데 그 심중 깊은 곳부터 모든 계획이 악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읽었더라. 노아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땅의 죄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심판의 날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0: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방주, 그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심판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아침에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것만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감사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인생인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터져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려있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0: 아멘. 이 7장에는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방주를 준비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의 자녀들도 들어가고 그의 자부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생명들 중에 암수 쌍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었겠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긴 시간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주신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에 방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아는 것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7장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더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쓰면서 이 저자는 노아의 감정이나 노아의 생각을 한 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방주를 만들면서 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열려있는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0: 은혜였기에 노아는 순종하며 그 방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나와서 발목쯤 차면 그거 보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 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아니라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렵도록 심판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는 그 방주를 통하여서 그의 집이 구원함을 받고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정죄했을까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외쳤나요? 아니요. 이 정죄함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피워놓고 다시 그 나무에 매일같이 못질을 하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이 반복되는 오랜 시간의 삶, 이것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이 땅이 심판당한다고? 물로 심판이 있다고?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짓고 있는 어리석은 노아, 정신 나간 노아, 어쩌면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칠 수 있나요? 노아는 무엇으로 세상을 정죄했냐면 그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지만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던 사람이, 그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생명의 육체가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많은 짐승들,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그들은요,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순간 이들은 물 위와 물 아래로 나누어져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는 그 홍수가 있던 그때에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으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이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방주로 들어갔던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0: 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닫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노아가 주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에 이런저런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였더라. 노아도 들어갔더라. 노아의 아들도 들어갔더라. 노아의 자부들도 들어갔더라. 그런데 한 구절만 주어가 바뀝니다.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0: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방주에 명령하신 대로 온갖 짐승들을 다 들어가겠습니다. 노아도 들어갔습니다.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뀝니다. 그 문을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더라.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뒤에 서 계시더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을 닫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문은 어떤 경계인가요? 이제 이 문이 닫히면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이제 물이 차오르면 물 위에 있는 방주와 물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구분됩니다. 살아있는 삶과 죽음의 자리가 이제 경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여전히 내 뒤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뒤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 뒤에 있을 고난도 아시기에 내 이 시간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두렵기 때문에, 내 뒤가 두렵기 때문에 내 뒤에 서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노아 뒤에 서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방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방주는 어디까지 떠내려가는 걸까요? 이 방주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뒤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두려운 시간은 그거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산 위에 있는 이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이 더 많아졌는지 이 방주는요 그 물 위에서 넘실거리는 물 위에서 떠내려가고 떠있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진력이 없는 그런 상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물 위에 떠있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시간이 노아에게는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점점 이 물이 정말 없어지기는 할까? 다시 땅은 밟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0: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기억하셨을까요? 에덴이 붕괴되는

0: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관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세우신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과 분리되시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그 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다시 소통할 수 있을까? 내가 창조의 그 시간에 그렇게 힘이 기뻤던 내 사람들, 내 인간들을 만들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것, 그것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뒤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이 줄어들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바람을 보내십니다. 이 바람, 이 호흡,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바람,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심중 깊숙한 곳까지 죄악으로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어서 답답하셔서 한탄하셨던 그 마음의 호흡,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줄게 하시기 위해서 불고 계신 하나님의 바람, 다 동일하게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그 귀한 바람,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이제 선선해진 가을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기억하시면서, 그 바람을 맞이하시면서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심판 가운데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열려있는 은혜의 문을 보라.
0: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기를, 우리의 시선이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들어가라.
0: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1: 닫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0: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 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사흘 후면은 9월 23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햇곡식에 햇과일을 먹으며 나를 있게 하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죠.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비록 경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아도 추석이란 절기가 주는 풍성함만은 여전해야겠지요. 미리 마음 써야 할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과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도 미리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봅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로 17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내일 9월 21일 월요일은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를 기념하는 성 마태의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12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의인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4년 전인 1452년 9월 21일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는데 타락한 종교생활과 교회 부패를 일찍부터 공격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직위를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타협하지 않고 교황청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두 동료와 함께 체포당했는데요. 체포당한 그는 무서운 고문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1452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는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 장대원 교배의 최초 설립자이기도 한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치량 소년은 숙부와 함께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는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성한 최치량은 성공한 상인이 돼서 평양 대동문 안에 여관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여관 벽에는 한문 성경이 벽지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뿌린 성경을 갖고 있다가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벽에 붙어있는 성경 조각들을 본 마페 선교사님은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눠준 그 성경인 것을 알게 되며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최치량의 여관을 근거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장대운 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1910년에는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치량 장로님은 오촐리 교회와 고음리 교회를 세웠고 성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최치량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2일 화요일에 제암리교회가 봉헌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9월 22일은 제암리교회가 봉헌된 날인데요. 3.1운동 직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교회지요. 이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 학살당했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교회당이 없어지고 주민들은 흩어져 버려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초과 6칸의 교회당이 마련되고 1938년에는 벽돌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교회 형편은 여전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일본의 오야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 위원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제암리 교회를 새로 짓고 56년 전 1970년 9월 22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교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새로 지어진 제암리교회는 3.1운동을 기념해서 3자와 1자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장로교단 합동 측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각 교단들은 9월이면 총회를 열죠. 9월에는 계속해서 장로교 여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1960년 9월 25일 장로회 합동측과 고려 측이 합동을 선언하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총회를 엽니다. 그러나 이 합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1963년 유감스럽게 고려 측 즉 고신이 나오면서 다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이후 계속 발전하며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는 김세환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실무를 담당한 48인이 있었습니다. 그 48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세환 선생님이 1945년 9월 26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김세환 선생님은 수원 출생으로 수원에 3.1학교를 세웠고 3.1운동 당시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에 만세 시위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김세환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여러 곳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6일 토요일에 상동교회가 폐쇄되고 황도문화관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상동교회 터에 높은 상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는 맨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옛날에 활발했던 상동교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제 때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등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출신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상동교회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일본은 상동교회를 폐쇄하기로 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와 합병해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앙교회로 다니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9월 26일에 상동교회당을 황도문화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황도문화관은 천황 숭배를 위해 천황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일본은 상동교회 안에 전국의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천황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44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은인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배서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어,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1: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전파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다치고 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때로 우리 삶에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죠.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은혜의 빛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무엇인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빛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으로 이 주일 아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제 시작할게요.